0: backaches, and sore muscles absolutely free.
1: It's final hours, and preparations are in full swing.
2: 출근하면은 저 스피커부터 한 번씩 보고.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곳에서 이제 아마 콘서트홀의 전반적인 그 오디오를 이제 컨트롤하게 되고요.
1: Kwak Dong-yul is the Seoul Art Center's audio director. Tonight, he's in charge of what the audience and the performers themselves hear.
2: 그래서 여기 벽을 보시면 이게 뭔가 이렇게 구조물들이 모서리나 이렇게 이게 퍼졌을 때 다시 무대로 돌아와서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소리를 서로 듣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.
1: Meanwhile, stage director Lee Dong-jo is walking through the night's transitions.
3: 연주자들이 대기를 했다가 피아노 협주곡 같은 경우는 작곡 당시에 피아노가 여기 있고요.
1: Between each performance, a new piano must be placed on stage. For the backstage team, these will be critical moments.
3: 저희는 보통 그걸 전환이라고 부르는데 무대에 피아노를 세팅을 한 데 있어서 빠른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주요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.
2: 간격이나 그 위치가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.
3: 오케이.
1: Down to the final minutes, and doors are open.
4: 공연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로비에서 그러니까 티켓을 구하지 못했던 거죠.
1: Backstage, it's pre-show rituals.
5: Balanced breathing, a lot of stretching and jumping.
6: I'm always nervous before the concert.
1: Up first, Kim Sun-wook and Cho Sung-jin. An absolute essential now, warm, loose hands.
7: 차가워졌어요.
1: Increased blood flow is key, so the joints and small muscles move smoothly for fine control and to avoid injury.
8: The performance will begin shortly.
1: The knight is introduced by Chang Eui-sun, the grandson of Hyundai's founder.
9: 오늘 음악회는 할아버님께서 남기신 깊은 울림을 기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할아버님께서는 사람의 가능성을 믿으셨고 사람을 위한 혁신을 이루셨습니다.
1: Showtime.
10: 잘 됐습니다.

0: 100년 후에 한국 음악사가 회고한달 때 이 공연 뜻깊게 기억될 것 같다.
1: As human beings, we are born with music in us. We understand greatness. We feel it.
2: 정말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큰 감동과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
3: Decades of dedication and centuries of legacy carried by the people who keep the music and evenings like this alive. Built not just on grand ovations, but a lifetime of quiet work done behind closed doors.

0: Experience and book your first cleaning today for just $19.
1: It's final hours, and preparations are in full swing.
2: 출근하면은 저 스피커부터 한 번씩 보고.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곳에서 이제 아마 콘서트홀의 전반적인 그 오디오를 이제 컨트롤하게 되고요.
1: Kwak Dong Yul is the Seoul Art Center's audio director. Tonight, he's in charge of what the audience and the performers themselves hear.
2: 그래서 여기 벽을 보시면 이게 뭔가 이렇게 구조물들이 모서리나 이렇게 이게 퍼졌을 때 다시 무대로 돌아와서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소리를 서로 듣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.
1: Meanwhile, stage director Lee Dong-jo is walking through the night's transitions.
3: 연주자들이 대기를 했다가 피아노 협주곡 같은 경우는 서곡 당시에 피아노가 여기 있고요.
1: Between each performance, a new piano must be placed on stage. For the backstage team, these will be critical moments.
3: 저희는 보통 그걸 전환이라고 부르는데 무대에 피아노를 세팅을 한 데 있어서 빠른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주요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.
2: 간격이나 그 위치가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.
3: 오케이.
1: Down to the final minutes. And doors are open.
4: 공연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로비에서 티켓을 구하지 못했던 거죠.
1: Backstage, it's pre-show rituals.
5: Balanced breathing, a lot of stretching and jumping.
6: I'm always nervous before the concert.
1: Up first, Kim Sun-wook and Cho Sung-jin. An absolute essential now, warm, loose hands.
7: 차가워졌어요. Increased
1: blood flow is key, so the joints and small muscles move smoothly for fine control and to avoid injury.
8: The performance will begin shortly.
1: The knight is introduced by Chang Eui-san, the grandson of Hyundai's founder.
9: 오늘 음악회는 할아버님께서 남기신 깊은 울림을 기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할아버님께서는 사람의 가능성을 믿으셨고 사람을 위한 혁신을 이루셨습니다.
1: Showtime.
10: 잘하셨습니다.

0: So we start from one piano. We sit together in one piano, four hands.
1: Up next, Sanu and Lim.
0: And then we expand to two pianos, four hands.
2: Mahum에서 으로 나오는 것이 그냥 제 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.
1: It's physical work. Between performances, the pianists go to reset.
3: It's good.
4: Hopefully.
5: 아, 4. 3번, 3번. 3, 2, 1. 안 떨리세요, 이거는.
1: 안녕하세요. Now. For the moment everyone came for.
6: 연주할게요, 알겠습니다.

0: 100년 후에 한국 음악사가 회고한달 때 이 공연 뜻깊게 기억될 것 같다.
1: As human beings, we are born with music in us. We understand greatness. We feel it.
2: 정말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큰 감동과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
3: Decades of dedication and centuries of legacy carried by the people who keep the music and evenings like this alive. Built not just on grand ovations, but a lifetime of quiet work done behind closed doors.